0: 조개 신호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가 어디야?
1: 검색한 결과 대략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.
0: 일대를 서서히 수색해봤어?
1: 네, 수색했습니다. 근데 전 허우 볼판이라 숨을만한 곳이 아예 없었습니다.
0: 없어? 없다고? 그럼 절벽이나 동굴 같은 거 없었고?
1: 멀지 않은 곳에 절벽이 있긴 한데 수색대원들 말로는 밑에 대고 총도 쏘보고 다 해봤는데 인기척이 없었다고 합니다.
0: 내려 가봤어?
1: 아닙니다.
0: 아이씨, 똑바로 안 해?
1: 죄송합니다.
0: 인천청.
2: 伤员同志们，你们回归以后安心养伤，全师子善员都祝你们早日康复。大家都上车吧，注意啊，动作幅度都小一点，别把伤口撑开了。
3: 行行，
2: 文杰同志，上车吧，回去好好养伤。大家都保重。
3: 小心点儿，
4: 谢谢。

0: 그리고 저쪽은 연락원이 스미스 대변입니다. 용 대장님을 만나러 왔다.
1: 네, 들어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.
2: 잠깐.
0: 용 대장님 나와 달라고 전해줘. 스미스 대변님이 부상을 입어서 코동이 불편하시다.
1: 네, 알겠습니다.

0: Captain Smith! We've met before.
1: Hey, Colonel Park. Be careful. I'm injured.
2: I'll get you, medic.
1: Thanks. He's been taken care of. Who's going to the meeting at HQ?
3: It's me.
4: 방어 배치 소련은 챙겼습니까?
3: 여기 있습니다.
4: 네. 갑시다.
1: 내린.
0: 그쪽은 누구십니까?
5: 죄송합니다, 대련님. 밥 와서 소개 늦었습니다. 저는 통역관 김정호라고 합니다. 매살 안에서 대량의 한국인을 추모했습니다.
0: 그래, 알았어. 미군 다 잘해봐.
4: 네, 알겠습니다.
6: Make our Korean soldiers proud!
7: Yes, sir!
4: Yes, sir!

0: 마지막!
1: 세상에! 어떻게 된 겁니까? 세상에!
0: 형!
1: 어떻게 된 거야?
2: 많이 씁니다.
1: 여섯 명이라며?
2: 다 많이 씁니다. 중국군이 너무 많았습니다.
0: 사단으로 들어간다! 여기를 포위하고 폭격해! 어저리 죽여버리다! 다 쏘아버려! 가자!

0: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. 사단으로 가는 길은 이쪽입니다.
1: 어디로 가든 우리 마음이야. 좀 들어.
2: 아, 빠르게 와.
0: 가방.
1: 金哲，给他上个保险。是。指导员，你开稳点啊。
3: 好嘞。
1: 刚才谢谢你了，那伪军上校说的那英文，幸亏你救了场，我冷汗都出来了。
3: 这叫合作无间。

0: 빨리 지원을 요청해.
1: 네, 알겠습니다. 사보도로 지버차의 중부군 파군 부대가 타고 있다. 던져막아, 던져막아.
2: 속도 올리라고.
0: 빨리 쏘고 뭐해?
1: 주군이 있습니다.
0: 이봐, 빨리 쏘라고.
3: 别动，直接！

0: 现在我们要加快速度了啊！一定要赶在敌人想明白之前赶到大玉岭。报数：
1: 一、二、三、
0: 四、五。
2: 还有两个人呢，
1: 刚才还在呢。
0: 原地休息，等等他们后面的人。
1: 好。哎，
0: 我早就想加速了，就怕后边弟兄跟不上。
1: 能不能赢？这是行军，不是赛跑。这样比赛，你能是我对手，
0: 你先追上我再说。5里路之后，你看看我是不是吹牛。
3: 小山，不说了轻装吗？怎么拿那么多东西？
1: 都是打仗的硬家伙。
0: 这么多手雷，哪来的？
1: 山上消灭那些敌人缴获的，还有罐头和巧克力。
0: 你真行，我帮你背一个吧。
4: 没有姑娘，把枪给我。还行，
1: 行，
4: 出发。
0: 뭐라고？
4: 알겠어. 314고지와 온산 두 곳이 공격받고 있다 합니다.
5: 온산?
6: 자네가 볼 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어느 쪽으로 올 것 같아?
5: 두 곳 모두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아무래도 온산 쪽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미군과 교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지형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아무리 위장 공격이라 해도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
6: 겁나 겁사. 잘 버티라고 해.
5: 이 빨갱이 새끼들이 목표가 명백해. 아군의 병력을 분산시키려는 거야.
6: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군과 교대 한정보가 새어나가면 상황이 복잡해서
4: 백승호, 호출해!
7: 백설용 전투 중 부상으로 인해 응급처치 중입니다.
6: 뭔 소리야? 그럼 부대는?
7: 부대원 모두 부상으로 전투 불가 상태입니다.
6: 너무한 놈이야!
7: 죄송합니다.
6: 백승호 이 개새끼!